사이언스 프로그램 드렌드지 프로그램 블링인 주민 미디어 모이스나 FM 채널이니까 마치서 아카시와니 가르기리크나 스린지교 워스부 خبرنشین دو کسی تا انتظار خبرنگین مزد بورگیانو